battle, 하나 굳이 역시 있어. 하! 하나 굳이 역시 있어. It is a battle, 하나 굳이 역시 있어. 하! 비비비, 다리아디 보디네, 비보디네. 다리아다 위틀라디 보디네, 비비비, 다리아디 보디네, 비보디네. 다리아다.